두 번째 사연은 우리 꽁치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 외출이 있는 날입니다. 장미님 방송 들으면서 외출 준비해서 긴 거리 일정을 소화해야겠네요. 지금은 외출하고 있겠죠? 귀에 꽂고 가신다고 했어요. 날씨가 더울 것 같은데 모자도 안 빼먹고 가고요. 그래요. 모자 꼭 쓰고 가야 돼요. 요새 자외선이 얼굴 다 익으면 얼굴을 잘라먹겠어요. 진짜. 너무 뜨겁더라고요. 아침부터 햇살이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저는 베란다에 그 한쪽에는 암막 커튼을 좀 칠까봐요. 네, 이 베란다에 소파를 뒀더니 소파 쪽이 너무 뜨끈뜨끈해져서 네, 베란다 한쪽에는 저희 베란다 엄청 넓거든요. 네, 한쪽이 다 베란다라서 그래서 좀 베란다를 좀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소파를 놨는데 네, 소파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던데 너무 뜨거워서 암막커튼 하나 달까 싶어요. 이렇게 여름만 되면 또 너무 뜨겁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하니까 네,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밖에 너무 덥죠. 제가 아침에 봤더니 햇살이 너무 뜨끈뜨끈해서 우리 꽁치님 외출하는데 많이 덥겠어요. 그래도 조심조심 되도록이면 그늘 쪽으로 잘 걸어서 다녀오시고요. 이따 봬요. 장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솔의 우연이라도 술안의 두 사람 수지의 하루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습니다. 걸을 때도 조심조심 발 아래 잘 보고 다녀오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몸이 많이 아프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국도 들려서 오세요.

일사마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장미님. 월요일입니다. 그러게요, 월요일이네요. 전 어제 가족 모임 때문에 수원 갔다 오느라 장거리 운전을 했더니 몸이 찌뿌둥해 뻐근합니다. 아, 운전을 하셨군요. 저는 기차 타고 갔다 오는 줄 알았더니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그래도 일어나서 모닝금으로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누구나 힘든 월요일이죠. 잘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장거리는 운전을 하던 또 여행을 하던 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갔다 오면 있는 동안은 힐링이 되지만 갔다 오면 녹초가 됩니다. 네,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시간상으로는 많이 줄었어요. 네, 이제는 2시간 조금만 넘으면 네, 여기서는 안 가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갔다 오면 많이 피곤합니다. 또 갔다 오면 짐 정리를 또 다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네, 저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다행히 그제는 네, 신랑 친구가 와서 다 나가서 저녁을 먹어서 네, 저는 안 먹었지만 저는 나름 피곤함을 좀 줄었어요. 네, 그래도 어제 저녁을 해주는데도 많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만 해주고 잤더니 싱크대에 네, 설거지거리가 가득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네,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잘 버텨봐야겠죠. 신청해 주신 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이 노래가 요새 완전히 유행이 돼서 사람들이 계속 중얼중얼중얼 거리게 되는 노래이긴 하죠. 네, 이 노래와 함께 아일릿의 It's Me, 네, 스파이 곡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시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좋아서 멍 때리고 듣고 있는데. 야옹스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애기가 분유를 잘 먹어서 그런지 통통해지고 자기 발 만지고 놀고 너무 귀엽네요. 그때가 좋죠. 잘만 자면 제일 좋을 때.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한 시간만 더 잤으면 하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엄마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제 애기 데리고 신랑이랑 돈가스 맛집에 가서 실컷 먹고 왔어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앉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있으면 돈가스 집에 가서 아이는 우동을 먹죠. 포동포동한 아이가 우동을 쪽 빨아먹으면 또 얼마나 귀엽게요. 한동안 돈가스 생각은 안 날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이들이 떼쓰기 전까지는 정말 귀엽습니다. 떼쓰기 시작하면 이제 성질이 나오는 거죠. 참을인 자가 머리 위로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야옹스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제가 다 보이는 것 같네요. 늘 아이랑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먼데이 키즈 이용기가 부른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 쿨의 수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아이와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세요.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나왔길래 아미님께 물어봤더니 팬송이라고 하네요. 윤기가 만들었대요. 네, 노래가 좋네요. 이어서 에메랄드 캐슬의 신곡까지 네, 여름을 겨냥한 노래인 것 같아요. 신나게 잘 듣고 왔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나가기엔 너무 더울 듯해요. 베란다만 나가도 땀이 줄줄 납니다. 대구 쪽은 찜통 더위네요. 대구는 여름에 살 곳이 아니에요. 네, 잠시 아들이랑 집 앞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귀찮아요. 진짜 대구는 너무 저녁쯤이나 괜찮아질까요?

아침에도 너무 일찍 해가 떠서 새벽녘이 아니면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해가 지고 나가시는 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봅니다. 아이가 웃을 때 마냥 행복하고 아이가 잘 때 마냥 예쁜 네 그렇죠. 네. 포지션의 하루 하동균의 내가 그대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모두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잠시 아이 밥을 줘야 돼서 설거지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곡이 좀 애매해서 햄바오님 신청곡까지 함께 전할게요. 안녕하세요. 레모난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네, 늘 여행은 너무 행복합니다. 갔다 오면 힐링의 힘도 되고 네, 한 달이나 가려나 모르겠어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버즈의 겁쟁이 박상민의 해바라기 MC 더 맥스의 그대는 눈물겹다 청해 주셔서 모두 이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설거지하고 오겠습니다. 주부의 삶이란 제가 오늘 10시부터 1시까지 방송 이렇게 했으면 모두 준비하고 방송에 앉아서 3시간 딱 했을 텐데 네. 일찍부터 시작하는 터라 네, 이제 시작한 기분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잠시 집안일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께 양해 구해요.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일찍 왔습니다. 일단 우리 햄버우님 신청곡 한 곡을 뒤로 남겨두고 있고요. 행복해져라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장미님 굿모닝이요. 오늘 마지막 출근을 했네요. 출근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기분 또 알죠 제가. 저도 참 많은 걸 했네요. 살아오면서 회사도 다녀보고 네, 그만둬 보기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가게도 해보고 네, 많은 걸 해봤어요. 그래서 그만뒀을 때 마지막 출근이 어땠는지 회사가 망한 적은 네, 없었지만 뭐 실업급여도 다 받고 안 해본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뭐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출근길 기분이 좀 씁쓸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같이 일했던 모든 사람들과 또 계속 만나게 연락하고 지내야지 하면서도 또 다른 데 들어가서 근무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친해지게 되죠. 저도 이 온라인 음악방송을 하면서 실제 친구들과 좀 많이 멀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연락하고 간혹 만나긴 합니다. 그게 참 씁쓸한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아침에 이모

일복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해도 저는 늘 일복이 많아서 그렇게 그닥 오래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안 그러면 일이 생기니까 내가 찾아서 하는 편이 더 편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자, 그동안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우리 행복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떠나지만 또 좋은 곳에 터전을 얻으리라 믿으며 오늘 하루도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장민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내일 만나요 하셔서 마음에 안식을 얻습니다. 행복해져라님 신청곡 딕펑스의 무지개, 기드와인의 전입, 시즈 더 데이의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까지 네, 우리 햄버거님 신청곡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우리 행복해져라님 앞으로도 쭉 만나요.

우리 시안님 다녀가 주셨어요. 시재미님 안녕하세요. 바다는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봤습니다. 바닷가도 걷고 넘들 불꽃놀이 하는 것도 봤고. 나는 왜 아느냐고요? 내가 애니? 그래요. 우리는 그냥 바닷가를 걷고요. 남들 불꽃놀이 하는 것도 보고. 제가 포항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다가 호수 같아서 너무 잔잔해서 그냥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느낌이라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맛난 것도 많이 드셨고 갈비도 먹고요. 웬 바닷가에서 갈비냐고요? 그냥 쉬러 간 거니까 갈비도 먹고 조개구이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회도 먹고 샤브샤브도 먹고 동태탕도 먹고 네. 다음엔 3박 4일로 가겠어요. 여튼 바다는 너무 행복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간 포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쿠미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한 것도 너무 힐링이 됐고요. 여튼 너무 좋은 추억을 갖고 와서 참 또 한동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아님도 여름을 어떻게 보내실지 호수에서 보낸다고요? 네네네. 신청하신 곡 서자영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바닐라 유니티의 내가 없이 난 어디에 이 사랑 모두 준비해드려요. 우리 시아님 밖에 더우니까 나가지 말고 호수에 있어요. 가출하지 마. 아셨죠?

꾸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누나. 오늘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는 좀 서늘해질까요? 이번 주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어제 잠깐 소나기가 오긴 했는데 이번 주 날씨가 오늘 내일 막 30도 다 넘어가서 보자. 날씨가 구름이 많고 뭐 그러긴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네요. 우리 꾸미남님 아직 그 더위 먹은 게 회복이 덜 됐을 텐데 그래도 에어컨을 내일 설치한다고 하니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온도차. 집을 너무 또 차갑게 해놓으면 큰일 나요. 아시죠? 네, 온도차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시원한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좋고, 네, 요새는 또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외출 모드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온도 잘 유지해서, 네, 수면 모드인가? 뭐든 있어요. 네, 잘 해주고, 강아지도 더울 테니까, 약하게 온도만 맞춰서, 네, 틀어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죠. 에어컨 바꾸면, 저도 에어컨 바꿨더니 너무 시원해요. 지금 좀 꺼놨지만, 아이, 좋아, 좋아, 좋아. 막 이렇게.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그러시네요. 이번 주 금요일은 35도까지 올라간대요. 대구 날씨겠죠? 네. 오전에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네, 제가 오늘 1시까지 방송인데 우리 타비님이 30분 일찍 받아주기로 해서 12시 30분까지 방송합니다. 그래서 마감은 좀 더 이따가 할 거예요. 신청해 주신 곡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 그리고 카라의 스텝,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요. 더위 먹지 않게 그늘로 다니시는 거 잊지 말고, 또 햇볕이 너무 심하니까 눈도 좀 많이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그댄 투덜대지 말아 좀 GG.

아이 밥 주고 왔습니다. 우리 루미님 다녀가시면서 흐르고 있는 잭스키스의 모모한 사랑, H.O.T.의 We Are The Future, 신화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12시 반부터 우리 스타비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올려주세요. 햄바우님께서 다녀가 주셨네요. 청해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래요. 오늘 좀 쉬려고 했더니 3시간 방송하고 쉬려고 했더니 네, 역시나 일복이 터진 여자라 쉬지 못하는 네. 잘 들을게요. 다시 한번 나이크해요 하시면서 네, 아이브와 지코 여자아이들의 곡까지 신나는 곡으로 정해주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도 라이크해요.

0: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의 선물 전부 다 내 거야. 100년간 계획했던
1: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녀갑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또의 한쪽 짱님 하시면서 네, 비어네이퍼의 런리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줘 안신혜와 정진철이 함께 부른 달빛 창가에서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장시간 방송한다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두 번 한 건 아니어서 그냥 할 만은 한데 허리가 안 좋아서 계속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있어요. 좋은 노래 오늘도 잘 들어요.

자, 라이브 버전이라 마지막에 멘트합니다.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2부 신청합니다. 점점 더워지니까 출근 시간 변경할까 고민입니다. 오후쯤. 그렇게 되면 오후 방송부터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집에서는 방송 못 들어요? 그래요. 아니, 방송을 집에서는 못 들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는 내일은 개국 방송이라 오전부터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국 방송은 특별 방송도 있고. 근데 왜 녹음해서 안 주지, 우리 꼬미남님? 신청해 주신 곡 코다브리지의 비가 싫어, 제이세라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윤원의 너를 보고 싶은 밤에 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도 신곡이죠. 서기의 트로피도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네, 네 곡 전해드리고, 저는 30분 더 해야 되니까 노래 들고 올게요.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4시간 함께 했어요. 네, 아직 조금 남았지만 그렇죠.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도 네, 3시

2시간 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 방송이 좀 그러네요. 여러 듣는 분들은 좀 지겹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작기분들이 많이 고생하세요. 자, 힘든 한 주, 힘든 월요일, 여러분들 더운 한 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내일 개국방송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 에리즈의 달콤한 밤버스, 민기뉴의 사랑에 빠지긴 쉽고요. 정창룡의 마음이 돌아선 너에게, 윤덕원의 친환경 달 여행이라는 곡까지 네 곡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내일 12시 반에 특별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했어요. 스타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너무나도 피곤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저희 아이들은 왜 내일이 일요일이 아니냐며 아쉬워했거든요. 주말이 끝난다는 사실이 참 아쉽고도 또 아 조금 더 놀 걸 하는 그런 게으름 부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나 봐요. 그 여파였을까요? 오늘 아침 알람 소리는 분명히 울렸는데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깨워주겠지 하는 믿음으로 알람을 배경음악처럼 들어버린 결과 결국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조금씩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엄마의 역할을 내려놓았던 제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인간 알람 시계로 복귀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은 슬픈 현실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쯤 아침 시간이 쫓기지 않고 빨리 늦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완벽하게 여유로운 아침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는 아침 속에서도 서로의 잠든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순간, 허둥지둥 뛰어나가면서도 다녀올게요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아침이 아닐까요? 오늘도 분주한 월요일을 시작하신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신 거죠? 피곤함은 잠시 내려놓고 좋은 음악으로 작은 여유 채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한 색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울랄라 세션의 런 데빌 런, 그리고 원더걸스의 I feel you, 인피니트, 남자가 사랑할 때, 피사마님의 신청곡을 함께 했습니다. 어찌 좀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또 그 시범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지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 항상 응원합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인피니트의 곡을 시작으로 네, 여러분의 신청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이승원의 심장병 전해드렸어요. 사비님 신청곡 아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네요. 왁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김연우의 연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잠시 에어컨 있는 그늘에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지금 길바닥에 계시다는 꽁치님, 비, 내가 누웠던 침대, 정준일의 바램, 이로 슬픈 사랑 이어갑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길바닥에 계시는 꽁치님, 왜 이렇게 걱정되죠? 네, 시원한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고요. 뭐니 뭐니 해도 집이 최고입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꽃미남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라고 하셨어요. 잭스키스의 컴백, H.O.T의 아이야, 그리고 코요테의 패션 주셨네요.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아마도 이 도로를 질주하고 싶은 그런 본능? 신나는 곡으로 이어갑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야 밥 먹고 앉아봅니다. 역시나 아침 장시간은 배가 고프네요. 조금 쉬어야겠어요. 하셨는데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유 다 괜찮을 거야. 성시경 나의 하루처럼 케이시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독이 남아서 오전 시간에 게으름 피웠습니다. 방금 점심 먹었고요. 이제 장 보고 집안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외근 중이십니다. 우리 마우님. 외근하러 나가셨어요. 장방 감사하고 한 주도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무제, 지드래곤의 곡, 그리고 이승철의 말리꽃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백지영 내기의 캔디, 청하의 벌써 12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요. 방송을 계속 들었던 게 아니라서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댄스곡 신청하고 저는 물 한잔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꼬치님께서 주신 곡은요, 현아의 베베, 그리고 보아의 어메이징 키스, 그리고 에스파의 드림 컴 트루입니다. 분위기 흐름 잘 맞춰주셨어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약간 인간미가 좀 떨어져요. 네. 왜 나만 이 세월의 풍파를 다 얻어맞은 걸까요? 20대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디오 DJ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 나의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죠. 아, 나는 엄마로 살아야 한다,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요, 무언가 좀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물론 이 몸뚱이 그리고 변해버린 이런 것들이 좀 서글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리고 또 이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을 하면서 또 나의 그 다른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과연 즐겁게 신나게 살 수 있을까요? 무언가 좀 잘 풀려서 정규직으로 4대 보험이 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난방비 걱정이었다면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언제 틀어야 될까 걱정입니다. 선풍기 바람으로는 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만 혼자 집에 있는데 아, 나 혼자 있는데 굳이 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에어컨을 꺼놨는데요. 와, 너무 덥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빨리 좀 서늘해졌으면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오면 좋겠어요.

오늘이 은지님 생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생일 축하하고 틀어야지 하는데 또 보면 안 계시고 또 오셨다가 튕기시고 타이밍이 맞으면 생일 축하곡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아재 개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참기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세상에서 가장 야한 채소는 버섯.

우리 때는 이런 거 책으로 있었잖아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유행처럼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울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한으로서 안에서 가요울릭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시원섭섭하게 저는 주말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주 출근도장 찍는다고 죽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해방입니다. 아이들은 시원섭섭하겠지만 어른들은 아마 시원할 겁니다. 비가 왔어요 어제. 시원하게 내릴 줄 알았는데 천둥번개 치고 막 그러길래 비가 시원하게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 내리더라고요. 잠깐 내리고 오늘 날씨는 또한 흐림이네요. 근데 흐린데도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해요. 그리고 덥다고 창문 열어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목이 컬컬하면서 목 감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장시간 방송하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꽃미남님께 처음 다녀가셨는데 저희 아이도 같이 퇴근한다 그래서 후다닥 노래를 먼저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누나 하시면서 네, 에어컨 설치하신다고 사연 난 다녀가셨는데 노래 먼저 듣고 후다닥 아이 데리고 와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청곡 좀 길게 좀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꽃미남님 다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내일 에어컨 설치합니다. 오전에 스탠드 에어컨이랑 창문형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2-in-1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실에 스탠드 놓고 방 하나에 벽걸이 놓고 가스 점검 있고요. 아마도 점심 먹고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에어컨 설치하면 좀 요즘 비싸지 않나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더운 한여름에는 정말로 에어컨만 한게 없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집은 견딜만 해서 에어컨 옷을 안 벗겼어요. 슬슬 이제 옷을 좀 벗기고 씻겨야겠습니다. 네, 우리 꼬미나님 좋으시겠어요. 뭔가가 막 새로운 가전들이나 뭐 새로운 이불이나 막 이런 게 들어오면 기분이 막 설레이지 않나요? 저도 이제 신혼 때 저희 동생이 사줬던 소파가 가죽이 한번 이렇게 찢기니까 아이들이 그 가죽을 벗기다 벗기다 벗기다 보니까 아주 대머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버리기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자니 지저분하고 해서 그걸 가죽 시트를 한번 다시 하라는데 걱정이에요. 이참에 한번 저질러 볼까? 일좀 저질를까? 마음만 먹고 있어요. 우리 꼬미남님도 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야무지게 에어컨 설치해야 됩니다. 벽도 뚫어야 되고 또물 빠지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잘 뚫어야 되니까 연결이 잘 되었는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청해 주시고 전해드렸고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님.

아침에 미지근한 밥 조금 물에 말아 먹고 말아서 쉰 배추김치를 먹고요. 점심엔 오 예스 하나, 육개장 사발면 하나 먹고 난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꼬치님은 두 끼는 해결하셨네. 저는 방송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을 먹기는 했지만 부실했고요. 반면에 활동량은 많은지라 약간 허기가 있습니다. 지금 밥솥에 저녁밥을 먹을 정도의 양이 있고요. 비상식량으로 물냉면 한 세트 한 개, 그리고 간식으로 먹기 좋은 찐감자 두개 있습니다. 부자네요. 너무 고생을? 그렇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에너지 소비를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 채워넣어야죠. 감자, 요즘 핵감자 많이 나오던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삶아서, 두 개만 먹어도, 한 시간 배는 될 겁니다. 한 3, 4시간 배는 안 돼요. 감자도 은근히 먹고 나면 포만감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는 좀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허기가 지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했던지라 배는 고픈데 뭘 먹기는 싫으네요. 좀만 더 대기하다가 먹어야겠어요. 생각이 들면 찐감자 두 개, 배추김치와 같이 맛있게 섭취하든지 아니면 바로 저녁 식사로 가야겠어요. 낭만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내일은 개국 특집 방송이신데 뭔가 새로운 거라도 하시나요? 아무튼 좋은 월요일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뭘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개국 특집 방송은 처음인지라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을 웃겨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 방송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앞방송이 우리 이쁜 돌림이더라고요. 이쁜 돌림, 내일은 또 제가 김치를 담그러 가야 돼서 방송 성취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컨닝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안 되면 저는 제 방식대로 그냥 평상시 방송과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배째! 이러고. 우리 꽁치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청해주신 거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피쌤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알람 악마님, 힘들었던 월요일 근무 마치고 퇴근길을 함께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힘들었던 월요일인가요? 아무래도 주말 푹 쉬고 월요일날 근무하려니 힘들겠죠? 근데 또 오늘 버티다 보면 또 내일에 또 태양이 뜨고 내일에 오늘의 힘든 만큼 내일도 더 견딜 수 있으니까 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면 내일도 그 이상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 힘들다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들고 계속 힘들어요. 머릿속에 힘들다가 힘들다는 말이 자꾸 접해 있으면 계속 안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오늘 무탈하다, 오늘 편안하다, 그러면 힘들어도 그냥 편안하죠. 우리 필사마님 머리에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힘들어도 아니야, 이까이꺼, 아무것도 아니야. 세뇌를 막 시키세요. 나는 안 힘들다, 나는 철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는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저도 내일 김치 담그러 갈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합니다. 원래는 오늘 담글까 했는데 월요일이잖아요, 다들. 월요일은 왠지 일요일도 쉬었으면서 월요일도 힘든 일 하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좀 힘들어도 내일은 안 힘들 것 같은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생각에 우리 내일 담그자 이러고 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김치 담그고 와서 4시 내일은 1시간 방송이더라고요. 1시간 동안 뭘 하지? 뭘 해야 되나요? 아무튼 내일 1시간 방송을 하면 되니까 마음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월요일 힘든 근무 마쳤으니까 퇴근길은 아마 가벼울 거예요. 또 내일은 더 가벼울 거예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면서 청해주신 거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이 청해주신 아이유의 갑자기, 갑자기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하늘호수 방송 덕에 힐링해요. 지친 육아 항상 힘든 시간이었는데 인라이브 알고 나서 매일 듣네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육아에 힘들다가 갑자기 하늘호수의 음악을 알고 나서 힘이 번쩍번쩍 나죠. 순간순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갑자기 막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우울해졌다가 막 갑자기 웃었다가 하잖아요. 사람 일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갑자기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시고요. 네, 남은 두곡 마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하면서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한번더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양모 누나. 2026년도 마무리는 코성형 축농증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병원 알아봐야 하는데 강남으로 알아봐야 하나 고민입니다. 아, 한 가을쯤이었는데 보통 코 축농증이 있으면 코성형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 동생도 그거를 좀 알아본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해도 코성형 한다 그래서 축농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맞아서 축농증이 뭐 없을 수도 없어질 수도 없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꼬미나님도 축농증이 심하신가 봅니다. 병원 잘 알아보시고 정말로 해야 된다면 하고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꼬미나님은 보통 잘생겼잖아. 꼬미남이잖아. 코성형 미용 쪽으로 성형하면 예쁘고 또 축농증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일석이조인가요? 코도 세운 축농 거 코성형이면 코 세우는 거죠. 그죠? 아무튼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다 까먹

먹어요.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죠? 이게 몇 개월 전에 나온 얘기라서 근데 쏙 들어갔어요. 차라리 그걸로 차라리 맛있는 거사 먹는다고 안 하더라고요. 네, 우리 꼬미남님도 네 강남이라 강남 좋죠. 아 근데 우리 꼬미남님이 수원인가? 서울은 아니죠, 그죠? 잘 알아봐서 다니기 쉬운 곳, 편한 곳. 그리고 실력이 있는 곳잘 알아봐야 될 거예요. 가을쯤이면 딱 좋으네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선선하니 보통 성형을 할 때는 한여름보다는 선선한 가을이나 겨울 끝자락 있잖아요. 끝자락 봄을 찾아오는 그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염증도 유발이 덜하대요. 네, 챙겨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음악이 끝난 줄 몰랐습니다. Sorry. 네, 리디오님께서 악마님 안녕하세요. 신청곡 투척하고 저녁 준비합니다. 네, 지금 저녁 준비하는 우리 리디오님도 부르는 여자입니다. 음악이 안 나오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잉? 과자를 찾으시네요. 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닭갈비, 바지락탕, 계란찜, 즐거운 퇴근 만난 저녁 드세요 하셨는데, 와, 우리 리듀님도 한 음식 하나 봅니다. 닭갈비 하나라도 힘들 텐데, 바지락탕도 계란찜에 푸짐하는데요. 저희도 오늘 아이를 닭갈비를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작은 아이가 엄마 오늘 저녁은 시켜 먹자 햄버거 이러는데요. 목 감기에 걸려가지고 내일 병원에 좀 데려가 봐야 될것 같은데, 또 짠해가지고 치킨을 아니 햄버거를 시켜줄까 닭갈비를 해줄까 지금 저도 고민해 있습니다. 우리 리디우님도 맛난 저녁 드시고요. 청해주신 곡잘 듣겠습니다. 한주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5시 37분입니다. 와우님의 사연이 마지막인가요? 그런가요? 네, 7시부터는 우리 까까님께서 함께해 주실 텐데 아직 마감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연란 아직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다녀가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형모님. 외근 갔다가 내근하면서 이로 밥 차려줬어요. 일찍 먹고 곧 학원 가요. 2주 후에 기말고사라 요즘 저도 야근해요. 누가 수당 후둑하게 두둑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원님 해주셨는데 저희 조카도 이제 기말고사 본다고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두둑하게 주는 거는 성적표? 아이들의 성적표? 성적표 요즘엔 그냥 동그라미로 해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세모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성적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조카가 보여주질 않아서. 아무튼 기말고사라 아이들이 더 예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민함을 받아줘야 되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화딱지가 나겠죠? 그 화딱지를 릴렉스 하면서 궁디 투닥투닥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쭈쭈 한번 해주면 아이들이 더 기가 살것 같습니다. 우리 와우님 수당 두둑하게 받으시려면 2주 후에 기말고사 보는 따님들에게 헌신을 다하고 좋은 성적표를 받으면 그걸로 수당 끝이에요. 아셨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네, 우리 와우님께서 네 곡을 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곡씩 전해드리다 보니까 한 곡은 제가 BGM으로 쓰겠습니다. 네, 저 5시 50분입니다. 벌써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한주 시작 월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면서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 앞으로도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또 퇴근길에도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아직 한 시간 남았습니다. 한 곡들이 올라올지 귀쫑긋쫑긋하고 들으세요. 뭐 9곡이겠지만

0: 멈췄어.
1: 바람 부는 길목에서 그댈 기다립니다. 나를 떠나버린 그날의 기억처럼.

나란 존재가 존재하긴 했어. 혀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네. 너만 나쁜 년 만드는 그 Wayne girl. 이래 전념해도 가사의 대상이 너라는 게 기억도 하루처럼 저무는 거라면 편히 잘 되지만 다시 네 자

네, 6시 20분입니다. 선곡을 해서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이 아마도 하늘호수 개국 특별 방송이라서 자키분들이 한 번에 1시간 많게는 1시간 반 아니면 30분 모든 자키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텐데요. 특별한 이벤트라고 해서 뭐 따로 준비한 건 없는데, 제 방송은 4시부터 5시까지예요. 이때 뭘할 건지, 제일 무난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엔딩 때 말씀해 드릴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제 시간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저 선곡 좀 듣고, 슬슬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까까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들, 충고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데이트가 4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한으로수 특별 개국 방송 22주년이죠. 자키 방송 가능한 자키분들과 함께할 시간인데 어떤 이벤트를 할까? 청취자 한 분을 뽑아야 되는 이벤트인데 제일 무난한 걸로 할 거예요. 저는 한우로스잖아요. 그래서 한우로스, 제가 자키 닉네임이 악마잖아요. 한우로스 악마 오행시네요. 아, 육행시인가요? 육행시로 해서 내일 제 시간에 사연을 올리시려면 그 한우로스 악마 해서 육행시로 해서 올려주시면 미리 예고를 해드린 겁니다. 열심히 무슨 예쁜 말로 하셔도 좋고 개구스러운 것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육행시로 해서 사연을 올려주시면 그중에 한 분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사연 천국은 다못 전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천국은 배제하고 사연란에 신경을 써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렸습니다. 한우로스 악마 육행시로 해서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멘트 중간중간에 아마 소환도 할 겁니다. 그때그때 제깍제깍 나오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남은 곡 선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올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 저녁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좀 있더라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면서 내일 데이트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물고기도 우울증에 걸린다. 제브라 PC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다. 연구팀은 수조 측면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마커로 수평선을 그렸다. 우울증에 걸린 물고기는 그 선 아래쪽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물고기에게 항우울제 프로작을 먹였더니 선 위로, 아예 수조 맨 위까지 올라가 쌩쌩 돌아다녔다. 마치 새로 태어난 듯이. 자극이 없으면 물고기는 우울증에 걸린다. 자극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있어야 한다. 돌이나 나무, 수초가 없는 수조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물고기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물고기까지 우울증에 걸리는 이런 마당에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어느덧 우울증이 무서운 질병이 되었고요. 암 사망률을 넘어서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마저 그렇듯이 그 해결책의 하나가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도 때론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건 건강한 자극이겠죠. 삶의 모든 것이 자극입니다. 지금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한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떠한 자극들이 있었나요? 그 모든 자극들이 나를 살아가는 원동력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싶네요. 또 하나의 자극이 있죠. 하늘아서 방송국에서 까꺼와 함께하는 즐거운 자극을 한번 느껴볼까요? 자,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까까와 함께 하겠습니다. 앞시간 3시간 동안 수고하셨죠. 우리 악마님 고생하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 함께 행복한 자극을 한번 느껴봐요.

소녀시대의 힘들어하는 연인들을 위해 트와일라이트 사랑은 어려워 티아라의 내가 너무 아파 세곡 함께 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드렸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 우울증이 없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약을 먹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도 보편화가 돼서 뭔가 좀 마음적으로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드시거나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버티다 버티다 병을 키운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아주 많은 자극이 있었어요. 치과를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치과 치료 다들 안 좋아하시죠? 소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일단 치료 받기 전이 무섭고, 받으면서도 무섭고, 끝나고 나서 다음 예약을 잡으면서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하는 곳이 또 치과죠. 전 아마 오늘 자극을 많이 받아서 뭐 우울증이나 뭐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자극도 저에게는 삶의 힘이 되네요. 자, 신청곡 게시판 보니까 꽃미남님이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까까님. 저녁 피크타임 바쁜 관계로 후다닥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피크타임 바쁜 시간이면 좋죠. 제가 저희 언니가 그 가게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녁 피크타임에 어떤 날은 손님이 정말 많고 어떤 날은 옆집에는 너무 많은데 우리 집엔 너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피크타임에 바쁜 건 행복입니다. 더 바쁘시고요. 바쁘시지만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세곡 있죠? 세곡다 들려드립니다.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즈레 여름의 방정식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어요. 조금 전에 치과 다녀온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치과 치료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혹은 치과 치료를 굉장히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자주 안 가는 편이긴 해요. 한번 갈때 몰아서 가는데, 전

그냥 일반 스케일링만 알았지, 잇몸이 약해서 잇몸을 좀 튼튼하게 하는 스케일링이 있다는 거를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혹시 저같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잇몸이 좀 약하신 분들 치과 가셔서 그 잇몸 스케일링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두 번을 받았는데 치과 자체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효과가 굉장히 괜찮대요. 잇몸이 약하신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저처럼 잇몸이 약해서 치과를 자주 가야 될것 같으신 분들은 미리 잇몸을 좀 튼튼하게 만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주 가는 거 무섭잖아요. 미리미리 사전에 잘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치아가 살짝 깨지는 거 아시죠? 오래 사용하고 또 양치하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치아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치아 색깔로 이렇게 떼워야 되는데 메꾼다고 하죠. 그러면 비싸더라고요. 요거를 하고 나면 또 양치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대요. 예전에 저희 막 쓱싹쓱싹 그냥 가로로 막 양치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잘 닦으셔야 된대요. 쉽지 않죠? 치과에 가서 배운 대로 제가 양치를 위에서 아래로 계속 했더니 팔목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열심히 닦았나 봐요.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뭐 요즘엔 기계가 많이 나왔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 해주는데 왜 그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죠? 역시 힘이 최고인데, 손이 최고고 힘이 최고인데, 발이 아파요. 기계를 못 믿겠어요. 아, 참, 저 같은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곡 한두곡 정도 들려드리고, 다시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김태호가 부릅니다. 꿈을 꾸다.

꿈을 꾸다 두곡 함께 했습니다. 월요일 요일에 오셨군요. 까까님 반가움이 더합니다. 두 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화요일에 와야 하는 까까죠. 내일은 저희 한우로수 22주년 개국 방송. 아, 저 원래 내일 방송인데요. 방송하는 자키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일이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중요한 날에 아주 재미나게 할 수 있을 자신이 없어요. 다른 자키분들처럼 막 이벤트도 하고 막 재밌게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제가 재미있는 자키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의기소침해졌어요. 내일은 아마 시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쭉 이어질 텐데 저도 내일은 가능하면 방송을 좀 집중해서 들을까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내일 방송, 개국 방송 굉장히 알차고 재밌는 방송이 될 거라는 거. 다들 내일은 시간 내서 꼭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꼭 참석해보세요. 필사마님 신청곡 세 곡 다 준비했습니다. 이유가 부릅니다. 다 괜찮을 거야.

필사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유, 그리고 도요한의 늦은 안부 이후에 다 괜찮을 거야. 세곡 함께 했고요. 그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가 있어요.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은 곡들을 딱한 곳에 모아놓는데, 도요한의 늦은 안부라는 곡을 고이고이 저장해서 항상 운동할 때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질리지 않는 곡이네요. 여전히 좋아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선곡 한두곡 준비했어요. 강어달님의 기다림 설레임,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두곡 들려드리고 또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 한우로서 방송국에서 까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8시가 지나서 8시 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아마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어디서 하시느냐에 따라서 힘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내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더운지 안 더운지 모르는 그런 또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약간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런 말 있죠. 마르신 분들은 더위를 잘 안 타고 약간 살집이 있어서 약간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위를 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날씬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럴 때는 더위를 잘 못 느꼈었거든요. 살이 찌니까 정말 더위를 많이 타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더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옷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다이어트를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드시는 거 너무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래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꽁치님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까까님 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겨울이불 하나를 버렸는데 엄마가 방금 전에 운동 갔다가 오면서 그것을 다시 집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안 버리시더라고요. 고집이 너무 세고 융통성이 없어서 또 형이랑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형과 엄마의 갈등으로 집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적이 많은데 둘 다 양보를 잘 안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주 아주 느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큰 소란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까까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밤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우리 까까님 사연을 보면 저희 엄마가 생각나요. 주말에 그 엄마를 뵈러 갔다 왔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얼굴 뵙고 드시는 걸 잘 못 드세요.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치아가 거의 틀리시고 틀니도 잘 맞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씹지를 못하셔서 뭐 이렇게 스프나 죽 혹은 카스테라 빵 아니면은 뭐 배지밀 같은 음료를 드셔요. 그런데 이 꽁치님 어머님과 같이 고집이 있으세요. 청력이 안 좋으셔서 그 잘 들으시라고 보청기를 권하셔도 안 되고 뭐 걷기가 힘드시니까 보조장치를 좀 가지고 천천히 움직이시라고 해도 절대로 안 하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 이기는 자식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버리기 싫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꽁치님 힘내세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꽁치님의 순천곡이었습니다. 준일의 이게 사랑인가봐 신비해 사랑스러워 좋아해 아직 하지 못한 말세곡 함께 했고요. 김종국의 곡이죠. 사랑스러워라는 곡 리메이크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 곡들을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리메이크 곡인지 아니면 새로 발매가 된 건지 헷갈리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블루스 스케일님께서 까까님 안녕하세요. 요즘 노래 잘 몰라요. 신청곡 안 되면 남는 곡 부탁드려요. 즐거운 밤 되세요 하셨는데 준비했습니다. 다음 신청곡 올려주실 때는 한곡 올리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두세 곡 정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이 트롯 곡은 안 되지만, 뭐, 한 80년대 음악들 혹은 70년대 후반 음악들, 뭐, 요런 곡들은 가능합니다. 저도 종종 신청곡이 없거나 혹은 옛날 곡들이 듣고 싶을 때 제가 종종 들려드리거든요. 안 되는 곡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신청 가능하신 곡들이에요. 신청하신 곡이 소리새 통나무집을 신청을 하셨어요. 한 곡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곡을 한곡더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이라는 곡까지 함께 하실 거고요. 자, 두곡 먼저 들어볼게요.

블루스 스케일님의 신청곡으로 소리새 통나무집 들려드렸고요. 선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 꿈, 그리고 서영은의 내 안의 그대까지 세 곡이 나갔네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되겠지요. 깎아님 안녕하세요. 덥지만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리디오님, 이 시간에 따뜻한 차 한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은 따뜻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지금 마시면 밤에 잠을 못잘것 같아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발음이 꼬이네요, 이제. 리디님 사연을 딱 보니까 저도 차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중국 여행을 다녀오시더니 보이차를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보이차, 일본 갔다 오신 분들 뭐 초콜릿, 뭐 젤리 이런 거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저도 보이차 한잔 해야 되겠네요. 신청하신 곡 이하이의 1, 2, 3, 4, 엘리의 헤븐, 지연의 1분 1초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지연의 1분 1초라는 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 모두 들려드렸어요. 와, 벌써 4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남은 시간 얼마 없죠? 이 시간은 제가 선곡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조금 전에 처음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저희 한우로즈 방송국 22주년 특별 이벤트 방송이 있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자키분들이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실 거고요. 아마 이벤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악마님 그 방송을 들었더니 그 한우로즈 악마 이렇게 이벤트 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들어서 아까 막 노트에다가 몇자 적어봤었는데 저도 몇자 적어서 악마님 방송 시간에 그 이벤트에 참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방 자키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런 이벤트에 소질이 있으세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밌을 텐데 한 타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서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들려드리고 케이윌이 이러지마 제발 들려드립니다.

사람의 입술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연인끼리의 입맞춤도 하지만 부지런히 말도 하죠. 또 웃음도 짓습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대요. 누군가의 웃음, 그리고 나의 웃음, 이런 웃음이 세상을 치유한다고 하는데요. 나 자신도 치유하고 또 나의 웃음을 보는 상대방의 마음도 치유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으리라 믿고요. 깎아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날 인사드리고요.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호수 계곡방송 멋진 시간이 되실 거예요.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깎다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택배가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주문한 물건인데도 마치 누군가가 선물을 보내준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분명 필요해서 샀는데 막상 도착을 하면요, 왜 샀지? 잠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일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돌이켜서 보면 소소한 즐거움이 숨어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루도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원래 힘든 월요일? 네, 그런 하루는 아니었으리라 네, 믿어봅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깎아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네, 미소가 드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발해 볼까요? 갈게요.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네,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인라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와우 라디오도 많이 청취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I'm just...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네, 세이클럽이나 와우 쪽에서 듣고 계신 분들, 네, 음악 신청란에 내 사연도 한번 올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인나이브 쪽으로 살짝 네,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음악 신청란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오늘은 발라드 신청합니다. 수고 하이소 매 화이팅. 네, 우리 꽃미남님 소띠인가요? 네, 주말 잘 쉬었고 또 한 주도 활기차게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늘호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또 아까도 우리 까까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은 개국방송 특별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CJ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네, 매 시간마다 즐겁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요,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주대건의 그대에겐, 내가 잘 어울려요. 브라더스의 너를 그리워할수록, 리디아와 변정민의 소나무처럼,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든 밤

이니언니 안녕하세요. 방긋방긋이에요. 네, 이 단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죠? 방긋이에요. 평범해서도 소중한 오늘을. 네, 저녁 맛있게 먹고 상큼한 귤맛 아이스크림도 하나 뚝딱 하고요. 따뜻한 보이차도 한 잔 마시고요. 이대로 쉬다 잠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다시 힘을 내며 네, 엄마가요 오늘 홍매실 20kg를 사오셨는데요. 이 아이 꼭지를 따야 합니다. 엄마는 이미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버리셔서 혼자서 방송을 들으며 사부작 사부작 해보려고요. 네, 그래도 사이즈가 커서 금방 할 것 같아요. 금방 하겠죠? 하셨는데 맞아요. 잘 자란 거면 정말 힘들 텐데 홍매실 담가놓으면요. 홍매실로 담가놓으면 굉장히 달달하니 새콤하니 맛있는데 아무튼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들려드리는 음악과 함께라면 또 금방 할 수 있겠지 않을까

네, 우리 디유님께서 리디유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빅뱅의 블루, 그다음에 주니엘의 일라일라. 네, 이 곡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원더걸즈의 Like It까지 세 곡 함께합니다. 잘 들을게요.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늘호수의 풍경지기 이니님, 네, 반갑습니다. 사마, 사마, 필사마가 왔습니다. 네, 힘들었던 월요일을 잘 버티고 보니까요, 부산의 야경은 어느 때보다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고마워, 내게 와줘서. 네, 부산의 야경 정말 매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부럽습니다. 네 생각이 나고네. 지친 내 어깨를 다. 네, 앞바다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은 그냥 상상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음악과 함께 하늘호수, 하늘호수의 야경 2시간 감사히 즐겨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오늘도 멋진 2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은 원래 힘든 월요병 있는, 네, 그런 원래 힘든 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월요일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하면서 월요일은요, 사실 원래 이렇게 노는 날, 네, 이렇게 바꿔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노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네, 어때요? 야경 보면서 멋지죠?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 네, 안신애 씨의 이별 여행, 김남길 씨의 너에게 가고 있어. 그래요. 이게 언제적 노래인가? 두 곡은 리메이크인가? 네, 아무튼,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 하늘호수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벌써 10시 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인이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인날부 쪽에서 뭐 행사가 있어서 이벤트성으로 개국 방송,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저희 CJ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한 시간이나 또 내지는 한 시간 반씩 쭉 시간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2시에, 점심시간 12시에는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녹음본을 주신 게 한 10분 정도 될 거예요. 네,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저희 하늘호수와 함께 하고 계신지, 네, 녹음분을 우리 흑장미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거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하늘호수는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25, 6년 정도 그 정도 되었습니다. 넷마블 쪽에서 맨 처음에 하다가 세이 쪽으로 또 하다가 지금은 인라이브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역사와, 네,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하늘호수. 네, 저희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예가요 풍경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인해 가요 풍경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빛나 보여 창가에 비치는. 네, 사연 만나볼까요? 꺄악! 우리 인희 언니다! 네, 인희 언니!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라라! 특별하게 만들어준 월요일이네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더더더 민원인분들이 안 오셔서 엄청 한가했습니다. 그럼 다행인 거죠?

0: 네, 방통대 계절 학기 두 과목 신청을 한 게 있어서요. 강의 듣고 시간 보냈습니다. 7월 4일에는 또 시험 치는데요. 오, 유유. 네, 이번에는 학점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1: 우울 아래 괜히 손을 잡고 싶어지는 밤 별것 없는.
0: 네, 점심때에는 밥 먹으러 나갔더니 덥더라고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그럼 한 주간도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수고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연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직장 생활만 해도 맨날 피곤해, 아우 피곤해, 오늘 출근하기 싫어 막 이러는데요. 네, 직장 생활과 또 공부까지 겸해서 하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수를 보내야지. 네, 우리는 늘 최고를 원하지만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게 멋져 보이는 우리 아연님. 그래요, 끝까지 힘내시고요. 뭐 쉬엄쉬엄 공부도 또 일하는 것도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청해 주신 곡은요, 포맨의 살다가 한 번쯤. 이 곡도 오랜만에 들어보겠네요. 마크 투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네, 오늘도 빛나는 아연님에게. 네, 시아의 스테이까지 함께합니다.

네, 시아의 스테이 이 곡이 신곡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제 들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신청해 주셔서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해. 왜 이런.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또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

네, 주말은 편히 잘 쉬고 오셨는지요? 원래 힘든 월요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는요 1년 중에 큰 작업을 몇 번 하는데 이번 주가 바로 그 주입니다. 네, 아침 일찍 출근한 것도 모자라서 늦게까지 연장 근무하고 왔더니 이 시간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래요. 토닥토닥 해드려야겠구나. 가고 있어. 네, 중간에 김밥 두 줄을 먹었더니 딱히 배고프진 않는데요. 여기저기가 콕콕 대네요. 아이고. 내일도 늦은 시간까지 할 것 같은데 출근하기가 정말 싫어요. 네, 그럼에도 이니 누나 방송 들으며 다시금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힘내봅니다. 늦은 시간 방송 고생하시고요.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오늘 정말 일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날씨도 완전히 여름날이어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잠깐이지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같은 시간이 쭉 이어졌으면 참 좋을 텐데 뭐니뭐니 해도 잠이 보약이니까 푹 주무시고 내일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하신 곡 브라더스의 다른 별, 타코엔 제이형의 이대로도 예뻐, 동경소녀의 너를 좋아하나 봄. 네, 세 곡 주셨습니다. 함께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0: Medicine Boy. My first love story.
1: 이니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깨어나니까 개운하네요. 이제 잠은 그만이고요. 한동안 시간을 보내려고 보내고 자려고요. 이니님 좋은 밤 시간 선풍기와 함께 네 그래요. 아무튼 깊이 잠들어서 숙면을 했으면 기분이 짱 좋을 거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밤에는 또 자야 하잖아요. 그쵸? 네,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하는 곡 소녀시대의 지. 오랜만에 들어보죠. 카라의 마음에 들면, 시크릿의 I am in love까지 함께합니다.

0: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덥네요. 여행 갔다 왔더니요. 왜 왔냐고. 더 있다 오지 그랬냐고. 다음에는 그래서요. 더 있다 올까 합니다.
1: 보지도 않을 그대
0: 네,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그래요. 아무튼 다음에는 더 좋은 시간 갖도록 해요. 네. 그래도 힐링하고 와서 좋지만요. 허리는 삐끗해요. 괴롭습니다. 흑흑. 잘 들어요, 언니?

우리 장미인님이 여행을 갔다 오니까 신랑님께서 또 본인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한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장미님이 잘못했네요. 그쵸?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걸로. 네, 청해주신 거군요. 도코의 네, 사랑하지 않았어야 해요. 조선의 힙합, 조선 힙합, 마음이라는 우물, 도유카의 잠든 이 밤에 시청해주셨는데, 네, 도코의 곡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도유카의 곡을 잠시 후에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4시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푸 잘 자요.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잠시 안내 방송을 하긴 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개국 방송 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내일은요, 우리 터보님, 흑장미님, 달빛사랑님, 네, 또 중간에 우수님, 이쁜돌님, 악마님, 스타비님, 바다비님, 예나님, 단미님, 블루님, 저 이니, 나니님까지 총 출동을 합니다. 아, 네. 조금 변동은 중간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일 청취하시면요 우리 대부분의 CJ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취자분의 녹음된 음성도 한 10분 가량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희 한우로서와 함께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죠?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내일은 우리 청취자분들 시간 내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단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여행이라도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방콕? 내지는 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보면 잘 보내고 오신 것 같네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스타트가 어땠어요? 좋았나요? 저는 뭐 그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다는 거 말고는 그닥 예. 어제 밤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좀 많이 우울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라가지고 아 조금 우울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 그 우울함을 싹 두 시간 동안은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터를 왔습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니님 잘 쉬다 오시고요.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이 밤의 끝을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토문 올라갈게요.

아, 커피 마시다가 살에 걸렸어요. 목에 걸려서 기침을 계속했는데 계속 잠겨 있어요. 신청란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선물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오늘 무진장 더웠어요. 3개월 어떻게 버텨야지 걱정입니다. 내일은 에어컨 오는 날입니다. 아침 8시에서 9시에 옵니다. 오전에 바빠요.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이제 에어컨 오면은 집에서는 시원하겠는데 밖을 나가야 돈을 벌어올 텐데 그 밖이 진짜 찜통. 도로는 열기가 또 엄청나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작년 이맘때 그 날씨를 봤거든요. 근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있는 곳은 한 25일 정도부터 장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요. 올해는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많이 습하고 덥고 그런 날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샤방샤방 꽃미남님도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그 의자에다가 놨던 선풍기를 에어컨을 그 오토바이에다가 매달아 드릴 수도 없고 참 걱정이네요. 우리 석 달 잘 보내보자고요. 화이팅! 힘내보시고요. 유연의 설렘 BPM 그리고 에리즈의 달콤한 밤버스, 달빛 연인의 별빛 아래 너와 나 이렇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는데 좋네요. 신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은 이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노래는 한 곡씩만 올려주시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선물 감사드리고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야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초저녁에 잠들었다가 깨서 잠 컨디션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저당 라떼 커피 마지막 병 마시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냉면 세트 남은 거 하나 처분하면 될것 같습니다. 냉면. 저도 냉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외출해서 일하나 하고 돌아오면 간단한 먹을 것도 사와 봐야겠네요. 근데 마땅히 먹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심야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참 제가 좋아하는 냉면. 원래 냉면은 겨울에 먹어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겨울에는 이상하게 냉면이 안 땡겨요. 여름에 여름 되면은 유독 땡기는 것 중에 하나가 냉면인데, 우리 꽁치님 좋으시겠어요? 제가 어젠가 어제 문득 노라조의 그 형이란 노래를 선곡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노래를 들어봐야지. 그런데 신청곡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제 생각은 노라조의 형을 선곡해야지 하고 있다가 까먹었어요. 크레용팝의 FM이란 노래를 선곡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놀아줘에 형은 생각은 했었는데 까먹었었어요. 근데 우리 꽁치님께서 선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맞다, 나 이 노래 오늘 선곡한다고 했었는데 깜빡했다 이러면서 예, 꽁치님과 조금은 통했나 봐요. 윤두준과 손동훈이 부르는 문이 닫히면, 윤원의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 노라조의 형,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아 갑자기 뭔가가 통했다 생각하니까 기분 좋은데요. 꽁치님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밤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자 일님. 선곡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생각나는 거 적어둬요. 내일 호수 방송, 개국 방송인데 전 내일 저녁에나 들을 수 있을 듯이요. 무지무지 기대되는데 못 들어서 되게 아쉽다. 저녁엔 열심히 들을게요. 그럼 오늘도 잘 듣고 있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시간 될 때 들으면 되죠. 저도 하늘호수 와서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기대가 살짝 되긴 하네요. 우리 행복하자 일님 시간 될 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겠고 어떤 사연들이 올라올지 저도 궁금한데요. 유엔의 선물, FD 아일랜드의 사랑 후에 KCM의 흑백사진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자 일님, 휴일 잘 보내셨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예,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로서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1시까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국 날이네요. 12시가 지나면서 12시 지나면서 오늘이 16일 오늘 개국 방송 있는 날이죠. 우리 철님은 맨날 맨날 얘기를 해줘도 맨날 맨날 까먹어요. 어떤 게 얘기를 해주면은 까먹고 얘기를 해주면 까먹고 요즘 군장을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박민혜가 부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박효신의 야생아 전미도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있으시면요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체 시간 신청난 마감선 쫙 그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철님의 신청곡은 제가 조금 이따 준비해놓고 있고요. 제 선곡으로 함께할게요. 유연석이 부르는 그때 그날들, 그리고 포맨의 노래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해준의 사랑하고 사랑한다. 세 곡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스 24 나니엘 가요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제이슬의 음성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이성훈의 이석훈이죠.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RF의 노래죠.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는 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스 24에서 저는 1시까지 우리 가족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있어요. 뭐 해봤으면은 알 텐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많은 자키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니까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디의 노래죠, 이 사랑, 그리고 소유의 노래죠, 오늘 밤 준비해놓고 있고요. 잠시 뒤에 우리 철님의 신청곡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

드디어 제 시간 마지막 신청란 왔습니다. 철님 반가워요. 쉬는 날이었는데 잘 쉬다 오셨어요? 잠만 잤다고요? 아, 이렇게 날씨 좋은데 잠만 자면 안 되죠. 조기 축구 나간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자주 나가는 거 아닐 텐데 체력은 국력인데 국력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누가 지켜줘? 철님이 지켜줘야죠. 구구단의 나 같은 애, 도리의 밤, BTS의 봄날까지 신청곡 담아주셨어요. 더워서 못 나가요? 핑계. 나보고는 나가라면서 햇볕 써야 된다고 하더니 더워서 못 나간대. 정작 본인은. 와, 진짜 치사해.

땡볕에 나가야 되고 철님은 땡볕에 나가면 안 되고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어요? 요즘 군기가 좀 빠졌어요, 철님. 예, 두고 봐요. 신청하신 노래 먼저 도리의 노래죠. 밤이라는 노래,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봄날, 이렇게 두 곡 먼저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구구단의 노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 민기적거리다가 시간 놓쳤나봐요. 어떡하지? 나 미쳤나봐. 신청하신 노래를 수정해야 되겠어요. 어떡하지?

예, 선곡 준비하면서 이 정도 시간이면 되겠다 했는데 아, 시간을 제대로 못 봤어요. 구구단에 나 같은 애 전해드리면서 저 물러갈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오늘 행복했고요. 저는 이따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특별 방송으로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하늘로스 재킷 아니었습니다. 쇼트 내려갈게요. 봄날은 제가 내일 오프닝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철님 일찍 오세요. 아셨죠?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연일 땡볕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뜨거워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의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강한 햇볕 아래 최고 33도까지 치솟을 전망이고요. 전국의 자외선도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서울 21.3도, 부산 20.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지나가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호남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고요.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상의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해수면이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2004년에 문을 연 한우로수 방송국이 어느덧 개국 22주년을 맞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의 한우로수 술과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2주년 기념 방송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라이브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한우로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와 함께 간단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위주의 힙합,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선곡이 어렵고요.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화에도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에서는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에서는 인라이브 앱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음악이 흐르는 공간 한우로수 방송국 개국 22주년 기념방송과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한우로수 방송국 개국 22주년 기념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방 사연,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하늘호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하늘도아미님 생일이에요. 경사가 겹쳤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오빠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서기와 럭스미스의 트로피 듣고 계시고요. 방탄소년단 컴오버 터브의 종이컵 전화기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흑장미님 남겨주셨는데요. 하늘호수 방송국 개국 22주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네요. 오늘 하늘호수와 함께 아미님 생일까지 겹쳐서 더욱 특별한 날이라고 전해주셨네요. 좋은 일은 함께 할수록 더 기쁘죠. 듣고 계셔야 될 텐데 이렇게 기쁜 소식 나누면서 하루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하는 사랑의 인사까지 남겨주셨는데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호수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축하의 마음과 따뜻한 응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가오의 시작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한우로수 방송국의 개국을 축하합니다. 제 일상의 시작을 한우로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터보님의 아침인가요에서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네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터보님 만수무강하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우로수 개국 축하를 해주셨는데, 하루 시작할 때마다 한우로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참 따뜻합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인사 나누고 음악 듣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모여서 소중한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오래 함께 하자는 응원의 마음도 남겨주셨는데, 저보고 만수무강하라는 말에 웃음이 납니다. 한우로수가 오래도록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저도 건강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아침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인님의 신청 사연입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일하다 빼꼼 티내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뭔가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날 때부터 듣던 한우로수가 22년이나 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젤처럼 기쁘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국 2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바닐라 쿠스 체크리스트 2호의 너는 나의 별이야. 이달의 소녀 3분의 1에 지금 좋아해 정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인사 남겨주셨네요. 오늘 같은 날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찾아주셔서 축하의 마음 전해주셨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한우로수 청취하셨는데 어느덧 22주년 맞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쁘다고 전해주셨네요. 오랜 시간 같은 공간을 지켜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월의 무게가 더욱 실감나는 것 같아요. 학창시절의 추억부터 지금의 일상까지 함께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송 듣는 시간을 넘어서 삶의 한 부분을 함께 해왔다는 의미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 보내주셨습니다.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잠시 들러 축하해주신 유인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추억과 함께 오래도록 곁에 머무는 한우로수가 되겠습니다.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습니다. 조성모의 피아노 팀의 사랑한 만큼 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 늦게까지 쭉 들을까 합니다. 늘 그랬지만 22주년 축하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특별한 날인 만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셨네요. 오늘은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마음으로 하늘호수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2주년 축하한다라는 인사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짧은 한마디에 하늘호수 아껴주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아요.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는 큰 힘이 되죠.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게 아니라 평소처럼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따뜻한 축하와 응원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김그림의 너에게 허각의 언제나 손승연 물들어 청해 주셨습니다. 한우로수 2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기에서 스텝도 했었고 추억이 많은 곳이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노래 제목 그대로 한우로수 너에게 언제나 물들어입니다. 앞으로 25주년, 30주년 롱런하는 한우로수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네. 방송 개국 22주년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국 스텝으로 활동하셨던 만큼 오늘이 더욱 특별하시다고요.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아서인지 여러 추억도 떠오르시겠군요. 신청곡 제목을 빌려서 한우로수 너에게 언제나 물들어 라는 멋진 표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오랜 시간 한우로수 아껴주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아요. 22주년 넘어서 25주년, 30주년까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는 응원 전해주셨는데요.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인연 오래 함께하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0: music. Action.
1: 그루미 선데이님, 예, 신청 사연입니다. 터보의 해피스테이 투유 청해 주셨어요. 22주년 축하드려요. 간결하고도 핵심적으로 축하해 주셨네요. 이 노래 청해 주셔서 꼭 제 생일인 것 같은데 함께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루미님도 참 오래된 청취자인데 앞으로도 오랜 인연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야옹수님 다녀가 주셨어요. 김재현의 어떻게 될까? 먼데이 키즈 이용기의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게 한 시간 더 재우고 지금 분유 먹이고 저는 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자꾸 잘 먹더라고요. 오늘도 더운 날씨 애기랑 유모차 산책 다녀오고 오후에는 집콕 예정이에요. 한우로수 방송국 22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도 육아에 정신 없으실 텐데 잠시 들러 인사와 함께 저희 방송국 22주년 축하 전해주셨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방송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도 잊지 않고 찾아오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같은 기념일이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방송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인데요. 늘 함께해 주시는 마음과